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전주경제운행분석정례회의제7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추석국경절두개명절이다가오면서珲春시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는사업을깊이있게추진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한자리에모이고화합을나누고명절을맞이하며각민족이형제자매처럼서로를아끼고서로를돌보는조화로운모습을그려가고있습니다연변주번복이와동행모범발자취민족단결진보전역순회강연활동이가동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0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2026년전주경제운영분석정례회의제7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서기가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업회보를청취할때한중요연설과주앙정치국회의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당위와성정부의포치와요구에따라정치적차원에서경제운영을심사하고전반적국민에서발전조시를파악하며내적수요에서성장잠재력을발굴하고개방을통해무역증가량을확대하며목표를확고히하고힘을도해분발하며장점을살리고단점을보완해착실한실제행동으로4사분기발전의훌륭한성과를쟁취해야합니다회의에서조통계국조상무국조발전및개혁위원회조공업및정보화국책임자들이1월부터8월경제운영상황1월부터9월예측분석상황및다음단계사업배치에대해회보했습니다연길시도나시안도현당위주요책임자가점검분석했습니다최홍성림소림류신강윤조휘문금철두경국이사업요구를제기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올들어국내외경제형세심각하고복잡한변화의측면에전주상하는조왕성당위조당위경제사회의배치와요구에따라대상건설공업잠재력발굴소비승격문화관광질제고대외무역확대등중점임무에초점을맞춰적극적으로소통조류를하고지원을쟁취하며온갖방도로각종난제를해결하고제약을극복해고종자산투자가성내에서선두를달리고공업경제운행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소비활력이지속적으로높아지면서전주의경제운행이총체적으로안정적이고안정속에서진보하는양호한태세를유지했습니다4사분기를목전에두고재반사업이연간목표달성을위해최종돌격하는결정적시기에진입했습니다각현시여러부문은발전목표와임무를확고히하고격차와단점을주시하며문제의핵심원인을정확히파악하고안정적성장에효과적인조치를내놓으며경제운행조율의정확성과실효성을높이는데힘을쏟고대대적인노력으로투자를확대하고소비를촉진하며백방으로공업과대외무역을안정시키는등4사분기에힘껏분투해연간목표를달성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확고부동하게대상건설을잘풀어줘야합니다현재대상시공의유리한시기를찾아봐막힌고리와걸림돌을제거하고목표성이있게난관과제약을극복해야합니다도나합방전력피크조절에너지저장발전소珲春류종전기화학에너지저장발전소활용전력망개통연결형독립에너지저장발전소도문생활쓰레기소각발전왕청콜드체인집중배송중심등대상이최대한빨리착공되도록주동하고珲春석일청정에너지연길롱마트디지털스마트산업단지도나민덕생물이기중국에너지저장왕청구종망형에너지저장발전소안도신보음료룡종진공선식옥수수도문홍을침묵생산라인등신규착공대상의건설속도를높이며연길공항이전건설珲春방천고속도로왕청목단강고속도로珲春화학공업단지기반시설 화룡, 명암 수리 중추 등 중점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여 더 많은 실질적 공사량이 형성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공업 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공업 안정 성장 100일 난관 공약 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공업 종합 봉사 플랫폼, 용자 봉사 플랫폼 등 봉사 단체를 잘 활용하며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추동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빨리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되도록 도우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난제를 해결하고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등 고품질, 고능률 봉사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공업 경제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해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금구 은십 소비 성수기를 다잡아 가을철 주택교육회를 정성들여 개최하고 가전제품 판촉,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상무 기업이 추석, 국경절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할인 패키지를 출시하도록 인도하고 선구매, 신제품 구매 시즌, 신전자 상거래 생방송, 판매 축제 등 판촉 활동을 잘 기획해 소비 열기가 끊이질 않고 시장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연길 1973 문화창의원 모아산 관광삭도, 양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책방, 용정해란대 2기 민박, 리화곡, 비암성경, 령문 양심객잔, 모아산 주차 레저광장,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하고 민속 전시 공연, 소규모 음악회, NPC 교류 등 특색 체험 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가상 로밍, 몰입형 공연, 디지털 라이트쇼 등 신형 체험 대상을 힘껏 개발하며 인기가 많고 현지 정서에 맞는 인터넷 문학, 인터넷 드라마를 정성껏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연변을 찾아 관광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쏟아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구 기반시설 디지털화 개소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화 수순을 힘써 제고하고 액화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 콩, 육류, 신선 해산물, 중고 자동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구매 더하기 국제전자 상거래 소매 수출, 보세 전시 더하기 국제전자 상거래 등 모식을 질서 있게 발전시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정협 주석 주금성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관련 부주장 주직속 및 연변주재 주황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조내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국경절 두개 명절이 다가오면서 훈촌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각 사회구역, 향촌, 학교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두개 명절 민족 단결의 주제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화합을 나누고 명절을 맞이하며 각 민족이 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는 조화로운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민속 전시, 친목 련화, 명절 위문, 주제 강연, 이웃 호조 등 풍부한 형식을 통해 훈춘시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깊이 있게 전승하고 민족 단결의 주선율을 고양하여 여러 민족 군중 간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히고 민족 우위를 증진하며 동심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전시 여러 민족 군중들은 서로 돕고 화목하게 공존하며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해 충만한 열정과 농후한 우정으로 명절의 도래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는 지속적으로 상시화된 민족 단결 진보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활동 단체를 풍부히 하며 단결의 바탕을 두텁게 강화하고 민족 단결의 꽃이 변경 도시의 대지에서 늘 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9월 22일 연변주 본보기와 동행 모범팔자취 민족단결진보 전역 순회 강연 훈춘역 활동이 가동됐는데 본보기의 힘으로 인심을 결집하고 합력을 모아 연변이 새 시대의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를 구축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활동은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네 가지 공동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실천했습니다. 활동은 선진 전용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진을 학습하고 숭상하며 선진이 되기를 다투는 농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육의 정상화, 전면 피복, 현실 밀착을 추동함으로써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이 민족 단결과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도록 절실히 인도하는 데 그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은 여러 지역의 우수한 선진 전형이 집결됐으며 전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개인 봉김걸 소계용 전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 대표 리림노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 대표 리모견이 포함됩니다. 연변 여러 민족 군중들이 단결 분진하는 생동한 실천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변강 아들 딸들이 국토를 수호하고 책임을 다하며 한마음으로 서로를 지켜보고 손잡고 발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진실하고 생생한 사적, 진지하고 소박한 언어를 통해 전주 민족 단결, 호조 공진의 양호한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뛰어드는 내생 동력을 가열층 불러일으켰습니다. 훈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선전 강연 담제 의탁해 모범 시범 견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변강 민족 단결의 기초를 부단히 튼튼히 다져 여러 민족 군중이 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킬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1일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짐 려옥화가 조사 연구조를 인솔해 전시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발전 상황을 둘러싸고 전문 조사 연구를 전개해 산업발전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취약점을 찾아 전시 대외무역 안정 개방 확대 발전 촉진 사업이 깊이 있게 진행되는 데 조력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선으로 훈춘 흥양수산 홍홍에너지 등 중점 대외무역 기업에서 현지 조사, 현장 문의 등 방식으로 각 기업의 생산 운영, 수출입 무역, 시장 개척, 주문 판매 및 물류 통관 등 총체적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현재 훈촌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의 각항 발전 태세, 산업 배치와 기업 경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훈촌시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외경제 대외무역은 훈촌 연변 개방의 핵심 우위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훈촌의 독특한 지역 우세와 개방정책 우세에 지속적으로 의탁해 동북아 대외무역 시장을 깊이 파고들어 각종 대외무역 안정, 기업 혜택 구제 정책을 정밀하게 착지시켜야 합니다. 다국 통관, 물류 부대 봉사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대외무역 수출입 통로를 원활히 해 기업이 경영 난제를 해결하도록 전력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대외무역 주체 대우를 장대시키며 외향형 산업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전시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 훈촌의 대외개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1일 훈촌시 통계국에서는 제17기 중국 통계개방일 주제 선전활동을 개최해 광범한 시민들에게 통계 지식을 보급하고 통계사업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주제 전시구역을 설치하고 14차 5개년 통계개혁 발전 성과 전시구역, 제4차 전국 농업 전면 조사 전문 전시구역, 통계 법률 법규 전시구역으로 나뉘었으며 14차 5기는 시기, 통계 개혁 발전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15차 5기는 통계 개혁 발전 목표 방향을 해독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자문 봉사대를 설치하고 훈천시 통계국의 간부와 종업원들은 선전 수첩을 발급하며 통계 업무, 규모 이상 기업 편입, 경제 운영 등 방면에 관한 군중들의 의문을 면대면으로 해답해 줬습니다. 다음, 연일 중국은행 훈천지행에서는 외환준법 선전, 환율 위험 보급, 다국 금융봉사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여러 조치를 병행하며 일련의 선전 활동을 전개해 시장 주체가 성실하고 효정에 맞게 외환을 사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지방 대외 관련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전력으로 호황했습니다. 선전 활동에서 중국은행 훈춘지행 3.1군들은 주동적으로 파견 봉사하고 시장 일선에 진입해 현장에서 외환 사용 군체들이 다국 외환 수취 지급, 외환 준법 관리 등 방면에서 제기한 문제에 해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성실 신용으로 상업을 흥성시키고 교정에 맞게 외환을 사용하며 위험 중립을 핵심으로 하며 대외 관련 중소 령세 기업, 다국 상가 및 개인 외환 사용 군체를 중점 대상으로 방문, 선전 강연, 현장 의문 해답 등 방식을 통해 외환 정책 법규를 보급함으로써 시장 주체에 성실하고 교정에 맞는 외환 사용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전주경제운행분석정례회의제7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추석국경절두개명절이다가오면서혼촌시는종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는사업을깊이있게추진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한자리에모이고화합을나누고명절을맞이하며각민족이형제자매처럼서로를아끼고서로를돌보는조화로운모습을그려가고있습니다연변주번버기와동행모범발자취민족단결진보전역순회강연활동이가동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0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배로2026년전주경제운행분석정례회의제7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서기가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업회보를청취할때한종료연설과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당위와성정부의포치와요구에따라정치적차원에서경제운행을심사하고전반적국면에서발전조시를파악하며내적수요에서성장잠재력을발굴하고개방을통해무역증가량을확대하며목표를확고히하고힘을도해분발하며장점을살리고단점을보완해착실한실제행동으로4사분기발전의훌륭한성과를쟁취해야합니다회의에서조통계국조상무국조발전및개혁위원회조공업및정보화국책임자들이1월부터8월경제운행상황1월부터9월예측분석상황및다음단계사업배치에대해회보했습니다연길시도나시안도현당위주요책임자가점검분석했습니다최홍성림소림류신강윤조휘문금철두경국이사업요구를제기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올들어국내외경제형세심각하고복잡한변화의직면에전주상하는조왕성당위조당위경제사회의배치와요구에따라대상건설공업잠재력발굴소비승격문화관광질제고대외무역확대등중점임무에초점을맞추어적극적으로소통조류를하고지원을쟁취하며온갖방도로각종난제를해결하고제약을극복해고정자산투자가성내에서선두를달리고공업경제운행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소비활력이지속적으로높아지면서전주의경제운행이총체적으로안정적이고안정속에서진보하는양호태세를유지했습니다4사분기를목전에두고재반사업이연간목표달성을위해최종돌격하는결정적시기에진입했습니다각현시여러부문은발전목표와임무를확고히하고격차와단점을주시하며문제의핵심원인을정확히파악하고안정적성장에효과적인조치를내놓으며경제운행조율의정확성과실효성을높이는데힘을쏟고대대적인노력으로투자를확대하고소비를촉진하며백방으로공업과대외무역을안정시키는등4사분기에힘껏분투해연간목표를달성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확고부동하게대상건설을잘풀어줘야합니다현재대상시공의유리한시기를다잡아막힌고리와걸림돌을제거하고목표성이있게난관과제약을극복해야합니다도나합방전력피크조절에너지저장발전소혼춘류종전기화학에너지저장발전소활용전력망개통연결형독립에너지저장발전소동문생활쓰레기소각발전왕청콜드체인집중배송중심등대상이최대한빨리착공되도록주동하고혼춘석일청정에너지연길롱마트디지털스마트산업단지도나민덕생물2기중국에너지저장왕청구종망형에너지저장발전소안도신보음료룡종진공선식옥수수도문홍을침묵생산라인등신규착공대상의건설속도를높이며연길공항이전건설혼춘방천고속도로왕청목단강고속도로혼춘화학공업단지기반시설 화룡, 명암수리중수 등 중점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여 더 많은 실질적 공사량이 형성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공업 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공업 안정성장 100일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공업 종합 봉사 플랫폼, 용자 봉사 플랫폼 등 봉사 단체를 잘 활용하며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추동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빨리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되도록 도우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난제를 해결하고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등 고품질, 고능률 봉사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공업 경제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해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금구 은십 소비 성수기를 다잡아 가을철 주택교육회를 정성들여 개최하고 가전제품 판촉,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상무기업이 추석, 국경절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할인 패키지를 출시하도록 인도하고 선구매, 신제품 구매 시즌, 신전자 상거래 생방송, 판매 축제 등 판촉 활동을 잘 기획해 소비 열기가 끊이질 않고 시장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연길 1973 문화창의원, 모아산 관광삭도, 양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책방, 용정해란대 이기 민박, 리화곡, 비암성경, 룡문 양심객잔, 모아산 주차 레저광장,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하고 민속 전시 공연, 소규모 음악회, NPC 교류 등 특색체험 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가상 로밍, 몰입형 공연, 디지털 라이트쇼 등 신형 체험 대상을 힘껏 개발하며 인기가 많고 현지 정서에 맞는 인터넷 문학, 인터넷 드라마를 정성껏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연변을 찾아 관광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쏟아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구 기반시설 디지털화 개조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화 수준을 힘써 제고하고 액화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 콩, 용료, 신선해산물, 중고 자동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구매 더하기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보세 전시 더하기 국제전자상거래 등 모식을 질서있게 발전시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정협 주석 주금성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관련 부주장 주직소 및 연면주제 주왕 성직소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각 개발구 당삽위원회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국경절 두 개 명절이 다가오면서 훈촌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각 사회구역, 향촌, 학교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두 개 명절 민족 단결의 주제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화합을 나누고 명절을 맞이하며 각 민족이 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는 조화로운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민속 전시, 친목 련안, 명절 위문, 주제 강연, 이웃 호조 등 풍부한 형식을 통해 훈촌시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깊이 있게 전승하고 민족 단결의 주선율을 고양하여 여러 민족 군중 간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히고 민족 우위를 증진하며 동심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전시 여러 민족 군중들은 서로 돕고 화목하게 공존하며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해 충만한 열정과 농후한 우정으로 명절의 도래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는 지속적으로 상시화된 민족 단결 진보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활동 단체를 풍부히 하며 단결의 바탕을 두텁게 강화하고 민족 단결의 꽃이 변경도시의 대지에서 늘 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9월 22일 연변주 본보기와 동행 모범발자취 민족단결진보 전역 순회 강연 훈춘역 활동이 가동됐는데 본보기의 힘으로 인심을 결집하고 합력을 모아 연변이 새 시대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를 구축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활동은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네 가지 공동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실천했습니다. 활동은 선진 전용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진을 학습하고 숭상하며 선진이 되기를 다투는 농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육의 정상화, 전면 피복, 현실 밀착을 추동함으로써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이 민족 단결과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도록 절실히 인도하는 데 그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은 여러 지역의 우수한 선진 전형이 집결됐으며 전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개인 봉김걸 소계용 전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 대표 리림노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 대표 리모견이 포함됩니다. 연변 여러 민족 군중들이 단결 분진하는 생동한 실천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변강 아들 딸들이 국토를 수호하고 책임을 다하며 한마음으로 서로를 지켜보고 손잡고 발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진실하고 생생한 사적, 진지하고 소박한 언어를 통해 전주 민족 단결, 호조 공진의 양호한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뛰어드는 내생 동력을 가열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훈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선전 강연 담제 의탁해 모범 시범 견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변강 민족 단결의 기초를 부단히 튼튼히 다져 여러 민족 군중이 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킬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1일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임 려옥화가 조사 연구조를 인솔해 전시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발전 상황을 둘러싸고 전문 조사 연구를 전개해 산업발전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취약점을 찾아 전시 대외무역 안정 개방 확대 발전 촉진 사업이 깊이 있게 진행되는 데 조력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선으로 훈춘 흥양수산, 홍홍에너지 등 종점 대외무역 기업에서 현지 조사, 현장 문의 등 방식으로 각 기업의 생산 운영, 수출입 무역, 시장 개척, 주문 판매 및 물류 통관 등 총체적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현재 훈춘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의 각항 발전 태세, 산업 배치와 기업 경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훈촌시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외경제 대외무역은 훈촌 연변 개방의 핵심 우위 산업으로서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훈촌의 독특한 지역 우세와 개방 정책 우세에 지속적으로 의탁해 동북아 대외무역 시장을 깊이 파고들어 각종 대외무역 안정, 기업 혜택 구제 정책을 정밀하게 착지시켜야 합니다. 다국 통관, 물류 부대 봉사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대외무역 수출입 통로를 원활히 해 기업이 경영 난제를 해결하도록 전력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대외무역 주체 대우를 장대시키며 외향형 산업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전시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 훈촌의 대외개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1일 훈촌시 통계국에서는 제17기 중국 통계 개방일 주제 선전 활동을 개최, 광범한 시민들에게 통계 지식을 보급하고 통계 사업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하고 14차 5개년 통계 개혁 발전 성과 전시 구역, 제4차 전국 농업 전면 조사 전문 전시 구역, 통계 법률 법규 전시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14차 5개년 시기 통계 개혁 발전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15차 5개년 통계 개혁 발전 목표 방향을 해독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자문 봉사대를 설치하고 훈촌시 통계국의 간부와 종업원들은 선전 수첩을 발급하며 통계 업무, 규모 이상 기업 편입, 경제 운영 등 방면에 관한 군중들의 의문을 면대면으로 해답해 주었습니다. 다음, 연일 중국은행 훈촌 지행에서는 외환 준법 선전, 환율 위험 보급, 다국 금융 봉사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여러 조치를 병행하며 일련의 선전 활동을 전개해 시장 주체가 성실하고 규정에 맞게 외환을 사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지방 대외 관련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전력으로 호황했습니다. 선전 활동에서 중국은행 훈촌 지행 3일꾼들은 주동적으로 파견 봉사하고 시장 일선에 진입해 현장에서 외환 사용 군체들이 다국 외환 수취 지급, 외환 준법 관리 등 방면에서 제기한 문제에 해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성실 신용으로 상업을 흥성시키고 교정에 맞게 외환을 사용하며 위험 중립을 핵심으로 하며 대외 관련 중소 영세 기업, 다국 상가 및 개인 외환 사용 군체를 종점 대상으로 방문, 선전 강연, 현장 의문 해답 등 방식을 통해 외환 정책 법규를 보급함으로써 시장 주체에 성실하고 교정에 맞는 외환 사용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가개막됐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에참가한각대표단은분조토론을참답게전개했습니다당대표들은인식을나누고감수를이야기하며사고를모색하고건은헌책하면서공동으로珲春의고품질발전에참신한청사진을그려갔습니다새珲春도로통상구가7월18일먼저시험운행을시작한데이어러시아측새크라스키노통상구도9월22일시험운행에들어가면서종로량측새도로통상구는쌍방향관통을실현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3일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가홍구국제청사다공릉상무중심에서개막됐습니다이번대회에응당출석해야할대표는255명이고실제출석한대표는240명으로서법정인수에부합됐습니다대회집행주석들인림소림박철만조립동이주석대에자리했습니다박철만이대회를사위했습니다오전8시30분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가개막됐습니다전원이기립해국가를재창했습니다열렬한박수속에서림소림은중국공산당珲春시제16기위원회를대표해대회에용감하게사명을짊어지고개방으로강해지며중국식현대와珲春의새편장을써내려가는데단결분투해야라는제목으로보고를진행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珲春시제16차당대회이래시당위에서는수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지도로20차당대회와20기력대전집회정신을전면시달하고성주당위의강력한령도하에전시당원간부와여러민족군중을단합인솔해고품질발전주제에초점을맞추고힘을모아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조선으로난관을극복하며분투전진하고기회를포착하고적극적으로직책을이행하며내외련동속에서개방발전의새로운기상을일신하며정확한지적관을수립하고실천하는과정에역사가남겨놓은문제를해결하고전시각항사업이큰진전을이루고견실한발걸음을내디디도록추동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향후5년간의사업을잘하려면반드시수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지침으로20차당대회와20기력대전체회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수군평청석의길림과연변고찰시종료연설중요지시정신을충실히실천하며성주당위의각항포치를전면적으로실시하고새로운발전리념을완전하고정밀하게전면적으로관찰하며새로운발전구도에융합돼봉사하고안정속에서발전을도모하는사업의총적기조를견지하며고품질발전을주제로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조선으로당을전면적으로엄하게다스리는것을근본보장으로삼고올바른지적관으로발전확고수립민생생태안전다섯가지중대사업을잘틀어줘야합니다개혁개방을심화하는과정에서국제협력을확대하고해양경제를육성하며향천지능흥변부민을깊이있게추진하고형신을겸비하고가까운이는만족하고먼이는찾아오게하는당풍해운다채혼촌을건설하며사람의전면적인발전여러민족군중의공동부유가새로운발걸음을내디디도록추동하고중국식현대화혼촌의새로운편장을힘써써내려가고전선개방의교두보라는영광스러운사명을용감히짊어지고전주의일극이지삼구목표를실현하는데조력하며길림성고품질발전의뚜렷한진위와연변도약과추월이새로운돌파를실현하는데훈춘역량을기여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실제사업에서다음과같은원칙을견제해야합니다고품질발전이라는주제를두드러지게하고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삼으며 인민군중을 주체로 의지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조전략을 강화하며 녹색발전이라는 조된 색조에 입각하고 안전과 안정이라는 조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종점적으로 7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첫째, 개방으로 도시를 세우고 공업과 무역을 일체화해 개방형 산업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새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동해야 합니다. 셋째, 더욱 력도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 성과를 끊임없이 생활의 질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산이 푸르고 물이 맑은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아름다운 훈촌의 녹색 동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사회주의 민주 법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안전과 안정 초석을 튼튼히 다지고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온을 수호하는 철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곱째,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심화하고 고품질 당 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인솔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석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두리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성조당이 견강한 영도하에 실사구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실무를 중시하고 실질적으로 틀어주고 사업하며 시다를 억세게 틀어주고 중국식 현대와 훈촌의 새 편장을 힘써 쏘아내려가면서 새 시대에 길린 고품질 발전이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연변토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기 위해 단결 분퇴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6기 규율검사위원회 사업보고와 전시 당비 징수, 사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서면 형식으로 대표에 제출해 심의했습니다. 훈촌 주둔 조항 성주 직속 관련 부문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 부분적 중점기업 주요 책임 동지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시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대회에 열석했습니다. 다음, 9월 23일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대회가 개막된 후 각 대표단은 분조 토론을 참답게 전개했습니다. 당 대표들은 각자 영역의 사업 실제와 결부해 인식을 나누고 감수를 이야기하며 사고를 모색하고 권은 헌책하면서 공동으로 훈촌의 고품질 발전에 참신한 청사진을 그려갔습니다. 각 대표단 분조토론 현장은 열기로 차 넘쳤고 분위기는 농후했습니다. 당 대표들은 용감하게 발언하고 깊이 있게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시당위 사업보고는 취지가 심원하고 실속이 있으며 계획이 치밀하며 지난 5년간 전시 경제, 사회, 민생 등 각 분야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 회고하고 앞으로 5년 전시 발전의 전반적인 구도, 발전 목표와 종점 임무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훈촌 발전 실정에 부합되고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며 전시 각 사업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도록 이끄는 행동 강령이라고 일제히 인정했습니다. 당대표들은 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견결히 관철 시달하며 사상과 행동을 시당위의 각한 결책 포치에 절실히 통일시키고 지혜와 힘을 대회에서 확정한 각한 목표와 임무에 결집시켜 본직에 입각해 주요 책임과 주업을 깊이 파고들며 대회가 배치한 웅대한 청사진을 실무조치 사업성과로 전환시켜 중국식 현

군대와 훈촌의 새 편장을 힘써 쏘아내려 갈 것이라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도로 통상구가 7월 18일 먼저 시험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서 러시아 측 새크라스키노 통상구도 9월 22일 시험 운행에 들어가면서 종로 양측 새 도로 통상구는 쌍방향 관통을 실현했습니다. 이날 훈촌도로 통상구에서는 출입경 차량 350대, 출입경 인원 연인수로 4,911명, 화물 1,444톤을 검사했습니다. 신축 훈촌도로 통상구 시설 설비는 원 통상구에 비해 전면 승격되고 화물 검사 통로가 발진 발출로 확대됐으며 차량 스캔, 자주 신고 검사 단말기, 영상 감시 통제 등 지능 설비를 갖추어 화물 신고 온라인 처리, 차량 번호판 정보 자동 식별, 수화물 칸 스캔 쾌속 검사를 실현하고 종이 재료 제출, 상자 개봉 검사 환절이 뚜렷이 줄어들고 통상구 통관 적재 능력, 지능화 봉사 수준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시험 운행 이래 새 훈촌도로 통상구의 각종 사업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으며 운행도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출입 화물은 4만 7천 톤, 출입경 차량은 만 대입니다. 그중 9월 21일 출입경 차량은 375대에 달해 통상구 하루 통관 차량 역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화물 운송 효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동시에 종로 상호비자 면제 정책 혜택에 의탁해 전시 각 통상구의 인원 왕래가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8일까지 훈촌의 각 통상구 국영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77만 400명으로 동기 대비 37.6% 늘어났으며 3개월 반 앞당겨 지난해 전년도 총량을 완수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종로 신축 통상구의 쌍방향 관통 기회를 틀어지고 통상구 통관 효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통상구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 연변주 나아가 길림성이 고수준 개방 발전을 추진하는 데더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9월 22일 성류꽃 피어나는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전역 혜민 공연이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길림성 문화예술계 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연은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금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연변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의 종점 혜민 프로젝트입니다. 공연은 아름다운 길림 나의 고향 민족 단결의 꽃 활짝 피워 한 마음으로 중국금 구축 등세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가무, 고개 등 절목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내용을 융합해 훈촌 각 민족 군중들에게 진문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는 부채와 은호, 장구의 정등 조선족 특색이 짙은 가무가 잇따라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마두금 합주 여웅의 목마이는 울림이 깊고 은은한 마두금 소리로 초원의 풍모를 한껏 보여주었습니다. 과에반 제가 단결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는 경쾌한 리듬,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통해 민족 단결 관련 지식을 선전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조명이 서로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가운데 무대 아래 훈촌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은 흠뻑 빠져 연이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황금빛 가을 9월 훈촌시 영안진 부신촌에 30여 헥타르에 달하는 개암나무가 풍년을 맞이하고 곳곳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이 가을철 풍년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작은 개암 열매가 초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향촌 진흥과 치부의 길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영안진 부신촌의 산간 임지에 들어서면 이따이는 개암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알이 꽉찬 둥근 개암 열매가 가지마다 가득 달려 있습니다. 맑은 날씨를 다잡고 농가들은 서둘러 수확에 나서면서 숲속에서는 분주하고 뜨거운 풍년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손에 마대와 수납통을 들고 몸을 숙여 개암을 따고 있는데 동작이 능숙하고 재빠릅니다. 잠시 사이에 묵직한 개암 열매가 자루와 통을 가득 채웁니다. 수확한

0: 캐암은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리는 등 절차를 거치면 외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확의 풍성한 결실 뒤에는 영안진 부신촌이 10여 년간 특색 림과 산업에 꾸준히 공을 들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노력이 있습니다. 2015년 부신촌에서는 고가의 경작지를 산림으로 되돌리는 정책에 힘입어 산지 자원 우세에 입각해 당지 실정에 맞게 농업산업 구조를 조정했으며 집체의 유효림지를 활성화하고 큰 열매 개암을 대대적으로 도입 재배했습니다. 반복적인 시험 재배와 관리보호 경험을 모색하고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끝에 2018년부터 연이어 조성된 계암림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정밀하게 재배하면서 전체 림지가 성과에 들어섰고 보신초는 훈춘시 최대 규모의 계암 연속 재배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계암 열매가 촌의 유효 림지 자원을 활성화해 황무지를 금산으로 림지를 보물 같은 땅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촌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추분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추분이 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절기답게 요즘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빛이 비치면서 활동하시기에 별무리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호흡도 질병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가을이라 대기가 건조한 만큼 야외 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화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8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0도. 양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2도. 반석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밀강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0도. 방천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1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가개막됐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에참가한각대표단은분조토론을참답게전개했습니다당대표들은인식을나누고감수를이야기하며사고를모색하고건은헌책하면서공동으로珲春의고품질발전에참신한청사진을그려갔습니다새珲春도로통상구가7월18일먼저시험운행을시작한데이어러시아측새크라스키노통상구도9월22일시험운행에들어가면서중로량측새도로통상구는쌍방향관통을실현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3일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가홍구국제청사다공릉상무중심에서개막됐습니다이번대회에응당출석해야할대표는255명이고실제출석한대표는240명으로서법정인수에부합됐습니다대회집행주석들인림소림박철만조립동이주석대에자리했습니다박철만이대회를사위했습니다오전8시30분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가개막됐습니다전원이기립해국가를재창했습니다열렬한박수속에서림소림은중국공산당珲春시제16기위원회를대표해대회에용감하게사명을짊어지고개방으로강해지며중국식현대화珲春의새편장을써내려가는데